0: 다시 일어나 바디 말이야 다시 들끓는다 봐봐 일로 일어나줘 와 마마샤
1: 啊，走吧走吧，阿丽阿丽，来去谈恋爱哈。好了 ，OK， 好，这样有没有学会了台湾俗语哦？哈、哦，走吧走吧，阿丽阿丽阿丽，好，来一把，来一个恋爱的滋味。